함께하는 음악 여행. 깨고 싶지 않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꿈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주는 디지털 액자, 흐릿한 풍경, 미묘한 빛, 낯설지만 익숙한 장면으로 영상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꿈속을 천천히 걷듯이 말입니다. 눈을 뜨더라도 영영 깨지 않게.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리설련 가수의 가을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리설련 가수의 가을 사랑 듣고 왔습니다. 배가 꽉 찬 것 같은 압박감, 즉 복부 팽만감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주 나타나면 소화 문제나 호르몬 변화 혹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복부 팽만감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식이나 빠른 식사 속도 또 장내 가스 축적 등인데요. 다행히 음료만 잘 챙겨 마셔도 소화기관을 진정시켜주고 가스를 줄이면서 불편함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장에 들어온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줘서 장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인데요. 아래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와 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료로는 녹차인데요. 녹차는 항산화제와 카테킨이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켜주고 팽만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카테킨은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장내 가스를 줄여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강차인데요.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때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 내용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장내 가스나 배출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콤부차도 배를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콤부차는 차나 설탕, 효모 및 박테리아 배양균 등으로 만들어지는 발효 음료인데요. 아직 콤부차가 팽만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팽만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콤부차는 발효 과정에서 설탕이 대부분 소화되기 때문에 최종 음료의 당 함량이 낮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팽만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좋겠습니다. 물은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체내에 충분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장내의 박테리아가 발효를 통해서 가스를 발생시켜 팽만감을 유발하죠. 충분한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원활해져서 변비가 개선되고 팽만감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련동운동을 촉진해 변비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은 위장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비타민K와 아미노산, 메티오닌, 유도체는 장내 염증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비타민 E가 많아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해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즙을 섭취하면 배변량이 증가해서 변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는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위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폴리페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베리류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등 베리류에도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도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펙틴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이러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장균 등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유해물질 등을 들러붙게 한뒤 배출함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내주겠습니다.

음악의 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연변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꽃길.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에서 꽃길이시기를.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이라면 멀리 밖으로 찾아서 나설 것 없이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식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와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내차미령 가수의 잉산홍 듣고 왔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이며 항균이나 항염,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비타민C나 비타민B6, 알리신 등의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 확장과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몬입니다. 마늘과 레몬은 함께 먹으면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높여줍니다. 레몬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피로도 감소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레몬과 마늘을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레몬 갈릭 치킨, 그리고 레몬 마늘 새우구이, 다음은 레몬 마늘 소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소화 효과가 높아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이며 비타민C와 비타민A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파인애플 마늘볶음, 마늘 파인애플 샐러드 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늘과 딸기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딸기 마늘 주스, 그리고 딸기 마늘 샐러드 등이 있겠습니다. 아보카도도 좋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높겠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아보카도를 함께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는 아보카도 마늘 샐러드, 아보카도 마늘 버터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고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 효과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망고는 항산화 작용이 높아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데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아지며 망고와 함께 만든 요리에는 망고 마늘 샐러드, 그리고 망고 마늘 스프 등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과일을 이용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늘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리홍관의 장백의 명주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사 방향 개시. 야간 학습으로 다망한 K중학교에서 오 형사와 남 형사는 지루한 작업을 계속했다.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내 조하영과의 관계를 묻는 일은 대단히 무미건조했다. 직업이 형사인지라 수사 절차에 필연코 포함되는 탐문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밀폐된 교무실에 한 명이 나가고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왔다. 남영사는 지쳤는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들이댔고 학생은 형사 앞이라 긴장되는지 괜히 말을 버벅거린다. 두 사람 옆에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오 형사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 최규철, 임혜인, 최은혜. 이들 세 사람 관계는 참으로 애매모호하다.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성사되었고 말도 안 되는 가출이 이루어졌다. 임혜인,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임혜인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다. 설령 투명 인간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범인, 정체불명의 남자는 왜 은혜를 유괴했을까? 최규철의 재정 상태로 볼 때 범인이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은혜여야 할 이유는 없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최규철을 상대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은혜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은혜는 그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혜인과 범인 사이에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갑자기 오 형사의 휴대폰이 울린다.
1: 여보세요? 네, 최규철입니다. 방금 범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0: 규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1: 범인? 놈이 뭐라 하던가요? 돈은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자기한테 시집 가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장난삼아 데리고 노는 듯 했는데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여유로운 말투라.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유로운 말투라. 놈의 연락번호는 뭐였습니까? 은혜의 휴대폰으로.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 말이죠. 이젠 대놓고 심리전에 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군요.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경찰서로 와주세요. 저도 지금 서로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영사, 작업 접고 그만 돌아간다.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긴 어디야, 경찰서지.
0: 규철과 오 형사가 경찰서에서 만난 것은 저녁 9시경이었다. 은혜가 실종된 지 28시간쯤 경과되는 시간이었다.
1: 남영사, 은혜의 휴대폰 위치 추적해봐. 입건된 사건도 아닌데 이걸 꼭 해야 합니까?
0: 남영사는 툴툴거렸다. 조하영 사건에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해 유 팀장한테 박살 맞을 걸 생각하면 몸소리가 돋는데 오 형사마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짜증이 난 모양이다.
1: 잔말 말고 어서 해. 마지막 위치는 서울역 부근인데요. 위치를 포착한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 20시 15분이에요. 신도림역에서 서울역이라.
0: 오 형사는 서울 지도에서 신도림역과 서울역 사이에 빨간 매직으로 직선을 그었다.
1: 지금부터 30시간 사이에 휴대폰이 교재했을 때의 모든 위치를 파악해봐. 네, 알겠습니다.
0: 오 형사는 명령식으로 말했고 남 형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한참 후, 남 형사는 오 형사에게 프린트된 휴대폰 정보를 전해준다. 그것을 조회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2012년 3월 15일 15시 20분 최규철의 휴대폰과 연결됨. 위치는 애취 초등학교. 2012년 3월 15일 17시 15분 전원 꺼짐. 위치는 애취 초등학교의 동쪽 방향에서 100m 되는 곳. 2012년 3월 16일 20시 15분 최규철의 번호와 연결됨. 위치는 서울역. 이 말인 즉 은혜는 애취 초등학교의 동쪽 방향에서 100m쯤 되는 곳에서 유괴되었다는 뜻이 된다. 그 후로 휴대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신호가 차단되었다. 그러므로써 은혜 및 범인의 행적을 쫓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에 범인은 수도권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은 확인된 셈이다. 오 형사는 지도에 애초 초등학교를 찾아서 점을 짓고 그 점으로부터 신도림역과 서울역까지 각각 붉은 매직으로 굵은 선을 그어놓았다. 이로써 지도에는 하나의 삼각형이 그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범인의 소재지는 이 삼각형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작업을 마친 오 형사는 규철이가 있는 대기실로 들어갔다.
1: 어떻게 됐습니까? 범인은 곧 잡힐 겁니다.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또 연락해올 건데 연락해올 때마다 범인은 신상을 노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점을 노려서 범인의 활동 범위를 줄여갈 것입니다. 아, 정말 돈은 마련하셨나요? 네, 마련했습니다.

0: 대단하시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돈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돈은 왜 봐야 하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돈의 번호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만 원권으로 찾았습니까? 아니면 5만 원권으로 찾았습니까? 5만 원권으로 찾았습니다. 그럼 한 묶음에 100장씩 스물 묶음이겠네요. 한 번에 찾은 돈이기에 자체 돈의 고유 번호가 순서대로 라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저희 쪽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죠? 방금 말했다시피 만일의 경우란 것이 있습니다. 놈이 성공적으로 돈을 갈취해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범인이 돈을 받아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돈은 자체 고유번호가 있는 바 놈이 한 번씩 돈을 소비할 때마다 사실상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흔적을 쫓아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돈은 잠시 경제민사과에 맡겨두도록 하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최규철 씨한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요. 아내가 가출한 뒤 혹시 남모를 남자가 찾아온 적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2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단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남모를 남자가 찾아와서 임혜인 씨를 잘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임혜인 씨의 친구 되는 사람이 최규철 씨한테 축하한다면서 잘 살아라고 말해줬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규철 씨를 협박했다든지 등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꼭 필요하니까 잘 생각해 주십시오. 아내와 관련된 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론 있지요. 결혼식 날몇 명의 남자 손님들이 온것 같았어요. 그들은 별 내색내지 않고 밥만 먹고 간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 남자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때 잠깐 뵌 사람들인데. 근데 그건 왜 묻습니까?
1: 교찰은 알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0: 범인은 왠지 아내분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범인은 왜 신고했냐 하는 것을 묻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신고 여부부터 따지는데, 글쎄요. 그러고 보니 범인이 엽기적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를 유괴해놓고 어떻게 그토록 대낮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초범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아주 지능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의 태어남과 여유로움,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1: 갑자기 오 형사는 교찰에게 자신이 품고 있던 의문점에 대해 묻는다. 오 형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없는 의문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았다.
0: 아, 글쎄요. 이런 경우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범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전과가 있다면 대체 어떤 전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범이 있다면 제3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은혜를 유괴해 갔을까요? 거듭 강조하는데, 이 대부분의 유괴범들이 돈이 목적일 시에는 목표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은혜였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아내가 공범일 수도. 그건 그냥 저 혼자만의 심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규철 씨가 저를 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대전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임혜인 씨의 신상카드를 보니 대전 비고를 중퇴했다 하던데 거기에 가보면 임혜인 씨의 정체를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최규철 씨인데 최규철 씨는 범인 전화를 기다려야 하기에 여기에 남아주세요. 아마 내일쯤에 또 연락 올 겁니다. 최규철 씨한테 사람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서 인력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황이 명확한데 왜 사건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야 뭐, 아마 범죄에도 선후 순서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낙심하진 마세요. 좀 이따 제가 요 근래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최규철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출소한 전과자들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전과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거 불법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려면 최규철 씨와 제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프린트해줄 전과자 명단 중에 혐의자가 있을지도 모르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을지도 모른다와 있다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찾아서 필요 이상의 행동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형사님이 계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1: 교철은 오 형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오 형사는 교철의 어깨를 다독여주고는 경제 민사과로 향했다. 한 시간 뒤 교철은 전과자 신상 기록을 소지하고 강동서에서 나왔다. 오 형사의 도움으로 1억 원의 돈의 번호에 대한 체크도 마쳤고 범인을 향한 기초적인 단서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철이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은 범인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과 이들 전과자들 중 범인과 연결시킬 만한 고리를 찾는 일이었다. 출소 명단.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2012년 1월 1일 김영수 B 교도소 출소. 13세 아동 확정적 고의에 의한 성폭행. 수감 기간 10년. 전과 1범. 2012년 2월 21일 서리마 N 교도소 출소. 12세 아동 확정적 고의에 의한 성추행. 수감 시간 3년. 전과 3범. 2012년 3월 13일 김병호 Y 교도소 출소. 16세 소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성폭행. 수감 기간 10년 6개월. 전과 1범. 자료를 보는 내내 소름이 끼쳤다. 이 사회가 이토록 깊은 병에 걸려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자료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33명이었는데 이들 중 5명은 아동 성범죄자였다. 확률을 보니 15%쯤 되었는데 이는 10명 중 1명 반 정도는 아동 성범죄자라는 뜻이다. 참으로 놀라웠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무섭기까지 했다. 교철이에게는 어느덧 이런 악마들로부터 은혜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 그 사명감은 어쩌면 은혜를 구하기 위한 집착에서 비롯된 환각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교철은 꼭 힘을 내야 했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